수하고 방식과 방법을 혁신해 사전 선전을 잘 추진하며 이를 계기로 장백산 송화강 암록강과 G331 연선의 자연풍광 생태 미경을 충분히 선보여야 합니다. 주제를 기밀히 둘러싸고 특색을 돌출해하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개막식과 폐막식을 정성껏 기획 제작하고 창작, 편곡, 공연 준비 등 사업을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성화 채화, 성화 봉송 등 주제 활동을 잘 기획 조직하고 백구운, 로등현, 양정우, 왕대형, 여빈 등 중요 역사 인물의 후손들을 적극 초청해 성화주로 맡기고 선전 보도 력도를 높여 길림의 혁명, 건설, 개혁 등각 시기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을 수호하고 시시각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위험 예방과 비상 처리를 잘 추진해 장춘 대학생 동계 운동 대회가 순조롭고 완벽하게 개최되도록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허옥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간결하고 안전하며 다채롭게 개최하는 이념을 견지하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며 고품질, 고효율로 경기 준비 각 사업을 추진해 세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대학생 동계 운동 대회를 선보여야 합니다. 안전한 경기 개최 하한선을 굳건히 지키고 공공 안전, 장소 안전, 식품 안전, 시설 안전 등 중점 분야에 집중해 안전 조치를 재정시달하며 단 하나의 사고도 없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전업단체 역할을 발휘하고 대형 활동 구상안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며 개막식 주제 요소의 내포 의미를 깊이 발굴하고 본토화 표현과 국제적 전파를 총괄해 문화적 내포와 지역 특색을 충분히 채워내야 합니다. 도시 정화, 미화, 녹화 사업을 잘 추진하고 경기를 계기로 도시 품질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도시 풍모를 개선해야 합니다. 성지도 일꾼들인 장은혜, 왕자련, 조로보, 김육휘, 성직속 해당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28일 훈춘시 임대 상무위원회 부수임 동영리가 집법검사소를 이끌고 훈춘시 중화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중화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관철 실시 정황에 대해 집법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집법검사소는 선으로 영안진 부민촌, 신안가도 장안 사회구역, 해동가도 림원 사회구역 등지에서 현지 조사, 청취 소개, 좌담 교류 등 방식을 통해 전시 주민위원회 조직 건설, 대오 관리, 직능 이행과 군중 봉사 등 관련 사업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집법검사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과 촌민위원회 조직법은 우리나라 기층 군중 자치제도의 법률적 토대이며 이도 법률의 관철 실시 심도와 범위는 기층 치리의 효능 및 온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에도 관계됩니다. 집법검사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법에 대한 학습 관철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선전 방식을 혁신하며 선전 경로를 원활히 해두 가지 법 선전 관철을 당 건설로 기층 치리를 인솔하고 도시 농촌 사회구역 치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등 중점 사업과 깊이 융합되도록 하면서 두 가지 법의 착지 효과를 초동함으로써 기층 치리의 각종 사업이 법체 궤도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 체계의 부대 보완을 초동하고 공개적 규범화, 권한 책임의 명확화, 감독 강화, 의사 협의, 지혜 분흥 등 다각도에서 힘을 발휘해 기층 당 조직이 이끄는 기층 군중 자치 기재를 가해층 건립 건전히 함으로써 기층 민주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천 혁신을 심화하고 위원회의 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플랫폼 구축, 민심 청취, 민의 집결 등 방식을 통해 의사 협상이 일상화되도록 하며 군중의 심층 참여와 권력의 투명한 운영이 공존하는 7.2 새 구도를 형성해 군중의 획득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두 가지 법 실시에 내생 동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음. 새 시대를 노래하자 제15기 매력교정 합창 전시 공연이 일전에 소주 문화예술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성의 유일한 참가 합창단으로서 훈천시 제1소학교 양광천사 합창단은

꼭 옹헤야 두 곡을 선으로 선보였습니다. 훈촌시 제일수학교 양광천사 합창단은 2015년에 설립됐습니다. 단일례 학교에서는 미륵 욕토를 깊이 파고들어 예술로 사람을 육성하고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적시는 교육 리념을 견지하고 합창 훈련과 예술 함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합창단은 선으로 시주 각급 예술 전시 공연, 합창 경기 1등상, 길림성 중소학생 예술 전시 공연 2등상 등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년 제2기 전국 전민 건신대회 결렬 활동, 이 훈촌시 중식 당구 개인 공개 대회가 그날의 훈촌시 강서성 세당구 구락부에서 막을 내리며 평범한 시민들에게 정체로운 군중체육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연변체육발전기금회에서 지도하고 훈촌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및 관광국에서 주최한 이번 공개 대회는 체력을 튼튼히 하고 당구를 통해 벗을 사귀는 것을 취지로 전시 113명의 중식 당구 애호가들이 적극 참가했는데 선수들은 각 연령층과 다양한 업종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당구 애호가들에게 전문화, 상시화된 교류와 기량을 겨루고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줬으며 시민들의 여가 문화체육 생활을 효과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군중체육 활동의 피복면을 넓히고 군중체육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전민 건신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는 데 조력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당전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공축구장과 부대 시설 녹지에는 두드러진 환경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내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공공 녹지에는 규정을 위반한 방목 등 혼란한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레저 건신 체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용모와 형상도 엄중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현지 방문 시 요해한 데 따르면 여러 곳의 공공 축구장 지면에는 간식 봉지, 플라스틱 병등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고 관중석 틈새와 난간 모서리에는 부스러기 잡동사니 담배 꽁초, 과일 찌꺼기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축구장 주변의 부대 시설 녹지는 더욱 파괴됐습니다. 부근의 주민들은 잔디밭에서 양을 방목하고 양떼가 녹색 식물을 갉아먹고 배설물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넓은 잔디밭이 누렇게 변해 말라 죽고 있었습니다. 공공운동장, 녹화 잔디는 전 시민이 공유하는 도시 부대 시설에 속합니다. 이에 광범한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공공장소를 애호하고 녹지에서 방문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문명하지 못한 행위를 단호히 근절하기를 바랍니다. 관련 관리 책임 부문에서는 관리보호 직책을 단단히 다지고 일상 청소와 순찰 빈도를 증가하며 각종 환경 문제를 제때에 정돈 개진하고 처리해 시민들을 위해 깨끗하고 정갈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레저 건신 장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홍순이민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이석의황강이성당위성정부전문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홍천시인대상무요원의집법검사조는도시주민요원의조직법처민요원의조직법관철시달상황에대해집법검사를전개했습니다길림성의유일한참가합창단으로서홍천시제1소학교양광천사합창단은뛰어난가창기회와포만된정신풍모로새시대를노래하자제15기매력교정합창전시공연에서1등상을수상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27일성당위석의황강은성당위성정부전문회의를소집사회해장촌대학생동계운동대회에관련사업추진상황보고를청취하고다음단계임무에대해연구포치를진행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장촌대학생동계운동대회개최라는중대한기회를다잡고전세계에믿을만하고사랑스러우며존중할만한중국을느끼게하고정겹고흥미로우며유능한길림을체험하도록각국관광객을유치해야합니다성당위부석이며성장장촌대학생동계운동대회조직위원회집행주석인호옥종이회의에참석해사업요구를제기했습니다회의에서장촌시시장이며장촌대학생동계운동대회주석인고강이준비사업전반추진상황을보고하고개막식총감독고가영폐막식총감독진효수가각각창의구상안을보고했으며장촌대학생동계운동대회집행위원회대형활동부책임동지가성화봉송관련사업을보고하고회의참가인원들과깊이토론을진행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올해일에교육부국가체육총국등국가각부위원회의강력한지도아래장촌시길림시와성직속해당부문들은단합해협력하고책임감있게실천하며장촌대학생동계운동대회를정성껏준비해왔습니다개막식과폐막식기획은국제적시각과길림특색을채워냈고성화봉송활동은계획이세밀하고내용이풍부하며각종준비사업이빠르고질서있게추진되고있습니다국가해당부위원회지지에감사를표하고각준비사업을표창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장촌대학생동계운동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는것은국가영향력을확대하고길림의호감도를높이며사업하고창업하는정신을북돋우는데중대한의의가있으며우리가반드시잘완수해야할정치적임무입니다자매성시의대형경기개최의성공경험을학습참고해더욱빈틈없고세밀하며실속있게각준비사업을추진해야합니다국제전파법칙을준수하고방식과방법을혁신해사전선전을잘추진하며이를계기로장백산송화강암록강과 G331 연선의자연풍광생태미경을충분히선보여야합니다주제를긴밀히둘러싸고특색을돌출해하며본연의모습으로돌아가개막식과폐막식을정성껏기획제작하고창작편곡공연준비등사업을꼼꼼히진행해야합니다성화채화성화봉송등주제활동을잘기획조직하고백구은로등현양정우왕대형여빈등중요역사인물의후손들을적극초청해성화주로맡기고선전보도력도를높여길림의혁명건설개혁등각시기이야기를잘전달해야합니다안전최저선을수호하고시시각각방심하지않는책임감으로위험예방과비상처리를잘추진해장촌대학생동계운동대회가순조롭고완벽하게개최되도록전력으로보장해야합니다호옥종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간결하고안전하며다채롭게개최하는리념을견지하고절차를더욱간소화하며고품질고효율로경기준비각사업을추진해세계한차원높은수준의대학생동계운동대회를선보여야합니다 안전한 경기 개최 하한선을 굳건히 지키고 공공안전, 장소안전, 식품안전, 시설안전 등 중점 분야에 집중해 안전조치를 재정시달하며 단 하나의 사고도 없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전업단체 역할을 발휘하고 대형활동 구상안을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며 개막식 주제 요소의 내포 의미를 깊이 발굴하고 본토화 표현과 국제적 전파를 총괄해 문화적 내포와 지역 특색을 충분히 채워내야 합니다. 도시 정화, 미화, 녹화 사업을 잘 추진하고 경기를 계기로 도시 품질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도시 풍모를 개선해야 합니다. 성지도 일꾼들인 장은혜, 왕자련, 조로보, 김육휘, 성직속 해당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28일 훈춘시 임대 상무위원회 부수임 동영리가 집법검사조를 이끌고 훈춘시 중화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중화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관철 실시 정황에 대해 집법검사를 전개했습니다. 집법검사조는 선으로 영안진 부민촌, 신안가도 장안 사회구역, 해동가도 림은 사회구역 등지에서 현지 조사, 청취 소개, 좌담 교류 등 방식을 통해 전시 주민위원회 조직 건설, 대오 관리, 직능 이행과 군중 봉사 등 관련 사업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집법검사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과 촌민위원회 조직법은 우리나라 기층군중자치제도의 법률적 토대이며 이두 법률의 관철 실시 심도와 범위는 기층치리의 효능 및 온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에도 관계됩니다. 집법검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법에 대한 학습 관철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선전 방식을 혁신하며 선전 경로를 원활히 해 두 가지 법 선전 관철을 당 건설로 기층 치리를 인솔하고 도시 농촌 사회구역 치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등 중점 사업과 깊이 융합되도록 하면서 두 가지 법의 착지 효과를 초동함으로써 기층 치리의 각종 사업이 법체 궤도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 체계의 부대 보완을 추동하고 공개적 규범화, 권한 책임의 명확화, 감독 강화, 의사 협의, 지혜 분응 등 다각도에서 힘을 발휘해 기층 당조직이 이끄는 기층 군중 자치 기재를 가열층 건립 건전히 함으로써 기층 민주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천 혁신을 심화하고 위원회의 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플랫폼 구축, 민심 청취, 민의 집결 등 방식을 통해 의사 협상이 일상화되도록 하며 군중의 심층 참여와 권력의 투명한 운영이 공존하는 7위 새 구도를 형성해 군중의 획득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두 가지 법 실시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음, 새 시대를 노래하자 제15기 매력교종 합창 전시 공연이 일전에 소주 문화예술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성의 유일한 참가 합창단으로서 훈천시 제1소학교 양광천사 합창단은 뛰어난 가창 기예와 포만된 정신 풍모로 전국 68개 우수 참가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나며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요에 따르면 새 시대를 노래하자 매력 교종 합창 전시 공연은 중국 합창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교종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 브랜드 활동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합창을 담채로 삼아 전국 각급 각 부류의 교종 합창단에게 자아를 과시하고 기량을 연마하며 소양을 제고할 수 있는 양질의 플랫폼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에서 훈춘시 제1소학교 양광천사 합창단은 새로운 천지와 조선족 특색곡 옹해야 두 곡을 선으로 선보였습니다. 훈춘시 제1소학교 양광천사 합창단은 2015년에 설립됐습니다. 단일례 학교에서는 미육 욕토를 깊이 파고들어 예술로 사람을 육성하고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적시는 교육 리념을 견지하고 합창 훈련과 예술 함양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합창단은 선으로 시주 각급 예술 전시 공연, 합창 경기 1등상, 길림성 중소학생 예술 전시 공연 2등상 등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년 제2기 전국 전민 건신대회 결렬활동 이 훈촌시 중식 당구 개인 공개대회가 그날의 훈촌시 강서성 세당구 구락부에서 막을 내리며 광범한 시민들에게 정체로운 군중체육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연변체육발전기금회에서 지도하고 훈촌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및 관광국에서 주최한 이번 공개대회는 체력을 튼튼히 하고 당구를 통해 벗을 사귀는 것을 취지로 전시 113명의 중식 당구 애호가들이 적극 참가했는데 선수들은 각 연령층과 다양한 업종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당구 애호가들에게 전문화, 상시화된 교류와 기량을 겨루고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줬으며 시민들의 여가, 문화체육 생활을 효과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군중체육활동의 피복면을 넓히고 군중체육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전민 건신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는 데 조력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당전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공축구장과 부대시설 녹지에는 두드러진 환경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내에는 쓰레기가 널려있고 공공녹지에는 규정을 위반한 방목 등 혼란한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리에서 건신 체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용모와 형상도 엄중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현지 방문 시 요해한 데 따르면 여러 곳의 공공축구장 지면에는 간식봉지,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고 관중석 틈새와 난간 모서리에는 부스러기 잡동사니, 담배꽁초, 과일 찌꺼기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축구장 주변의 부대시설 녹지는 더욱 파괴됐습니다. 부근의 주민들은 잔디밭에서 양을 방목하고 양떼가 녹색 식물을 갉아먹고 배설물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넓은 잔디밭이 누렇게 변해 말라 죽고 있었습니다. 공공운동장, 녹화 잔디는 전 시민이 공유하는 도시 부대시설에 속합니다. 이에 광범한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공공장소를 애호하고 녹지에서 방문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상반년연변주공기질우량날씨는전성앞자리를차지해푸른하늘과흰구름은이미연변의가장아름다운생태바탕색으로됐습니다2026년1월부터6월珲春종합보시구수출입무역액은116억천만원으로동기대비 108% 증가하고수출입무역액은전국173개세관특별감독관리구역가운데65위를기록해동기대비15위상승했으며무역액은동북삼성특별감독관리구역3위를차지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근일의기자가연변주생태환경국소식통보회의에서요약한데따르면근일의연변주에서대기오염예방퇴치사업을깊이추진한데서공기질우량일수비율이5년연속 98% 를초과달성하고 PM2.5 평균농도가4년연속1립방미터당20마이크로그램이하를유지했으며공기질세가지핵심지표가모두전성앞자리를차지해푸른하늘과흰구름은이미연변의가장아름다운생태바탕색으로됐습니다대기생태장벽을지속적으로튼튼히구축하고서연변주에서는정확하고과학적이며법에따른오염퇴치를견제하고대기7위5가지전역을펼쳤습니다원청종합7위를두드러지게하고산업개조에조력했습니다우리주에서는65증기톤급석탄보이라40대의초저배출개조와48대의가스보이라저질소연소개조를전면추진하고모든대형석탄보이라승격임무를완수했으며시멘트등중점업종의감소공정을안정적으로추진했습니다동시에로후차와락후보이라도태진척을다그치고전문보조금을실시해산업의녹색저탄소전환을지속적으로추동했습니다집소각금지를엄격하게틀어줬습니다연변주에서는5급책임체계를구축하고90000여개경작지관리통제구역을세분화했으며위성원격탐사와영상감시에의탁해집소각순찰관리통제를실현함으로써소각오염을정밀하게방지했습니다동시에그루토기계획소각을과학적이고규범적으로전개하고엄격히감독관리한결과3년연속대면적규정위반소각발화점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대기오염예방퇴치대상건설을지속적으로추진했습니다연변주에서는국가의환경보호정책에정밀하게맞추어중점업종의심층치리휘발성요금을종합정리능력건설등관건분야에초점을맞추며청정에너지열공급석탄보이라최소배출개조휘발성요금을집법능력건설자동차배기가스배출감독관리설비건설집소각금지영상감지통제체계등고품질대상을적극신청실시했습니다2025년말까지연변주질소

산화물과 휘활성 유기물의 룩의 감축량은 각기 3,755톤과 449톤에 달해 뚜렷한 감축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존에 조력했습니다. 2024년 연변주는 전국 기후 적응형 도시건설 심화 시험점으로 됐습니다.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시험점 건설의 각항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혼춘 광업 메탄 가스 리용 CCER로 대상을 추진해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관청소에서 발표한 관련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 혼전종합보시구 수출입 무역액은 116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전국 173개 세관 특별감독관리구역 가운데 65위를 기록해 동기 대비 15위 상승했으며 무역액은 동북 삼성 특별감독관리구역 3위를 차지했습니다. 훈천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종합보호시구 전용 정책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무역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외 연동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고 파는 무역 발전 구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다국 전자 상거래 상품 무역액이 반년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산업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합니다. 동시에 새훈촌 통상구가 기능 시험 단계에 들어서면서 연간 200만 톤의 화물 통관 능력을 갖춘 새로운 국무는 8개 수입, 8개 수출 화물 검사 통로와 지혜 감독관리 시설을 통해 종로 무역의 질적 변화의 순간을 가져옴으로써 화물이 도착 즉시 검사, 통관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종로 다국 물류 운영 효율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통상구의 통로 우세도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훈촌종합보시구는 국가정책의 혜택을 둘러싸고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전력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종합보시구의 보시에 더하기 기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구역과 통상구의 연동기제를 바탕으로 보시의 창고와 통상구 통관의 무결점 연결을 실현했으며 통관 물류, 감독관리 봉사 등에서 존재하는 경색점, 난점을 힘써 해결하면서 훈촌은 산업사슬 상하류 기업의 집적을 더욱 가속화해 통상구의 통로 우세를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절실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종합보시구에서는 세관 통상구 단지 간 분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감독관리 봉사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정책 착지를 틀어주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 부대 봉사를 승격하고 변경 지역 지리적 위치와 종합보시구의 중첩 우세를 최대한 방출해 변경 대회 개방의 모범 고지를 힘써 건설함으로써 연변주 나아가 길림성 개발 개방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대외무역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다음, 집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수리점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능숙한 손 그리고 남을 덮고 기꺼이 헌신하는 따뜻한 마음 연변 좋은 사람 영예 칭호 수상자 송경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제 행동으로 도움을 전하며 진심어린 정으로 조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술자 출신인 송경은 풍부한 수리 경험을 갖고 있어 조민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조민들을 더 잘 돕기 위해 그는 직접 2만여 원을 들여 전문 수리 공구와 검측 장비를 구입했고 전촌의 각종 수리 업무를 거의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민들의 생산 생활에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농기계 수리 등에 드는 비용도 절감해 줬습니다. 촌에는 홀로 지내는 노인이 있습니다. 송경은 정기적으로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배관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도움하는 시간을 내요. 촌의 노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는 이미 노인들의 마음 터놓는 사람이 됐고 처민들은 그를 친근하게 송따뜻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하남가도 거안사회구역에서는 그늘에 불법 건축물 집중 철거 정돈 행동을 전개해 안전 우환을 전력으로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전국

0: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 정돈 과정에서 사회구역 3일꾼들은 흰 장갑을 착용하고 삽을 들고 정리 작업에 나섰으며 굴착기와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운반하면서 철거 즉시 정리사업 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전체 철거 작업 현장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됐으며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공간 관리를 절실히 규범화함으로써 사회구역 환경 품질과 주민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를 통해 장마기에 집에 머물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폭우의 홍색 경보를 받으면 가능한 집에서 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란다, 지붕, 옥상 등의 잡동 사니를 미리 청소해야 합니다. 저층 거주자는 미리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을 준비하고 집에 선전 등 식수, 호각 등 응급 물자를 보관해두며 모두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물이 고여 집으로 역류하면 즉시 실내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 밸브를 닫으며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신속히 층집의 고층, 옥상으로 이동하며 절대 지하실, 저장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벽체가 갈라지고 벽면에 흙이 떨어지며 전봇대가 기울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에 주의하고 위험하고 오래된 집, 저지대 주택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폭우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 지하철 통로, 이민 방공 지하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빗물이 역류하기 쉬우므로 일단 침수되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금지하고 대피 계단을 따라 재빨리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삼복철에 들어서면 연일 맑은 날씨에 땡볕더위가 이어지다가도 궂은 날씨가 펼쳐져 후텁지근할 때도 있는데요. 여느 때보다도 물을 많이 마시고 자신의 건강 챙기시며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런 날씨에는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날씨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히지만 가족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손 씻기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고요. 어패류나 육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0도. 춘화,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31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0도. 양포,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1도. 경신,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2도. 반석,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0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0도. 영안,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1도. 밀강,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1도. 방천,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29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상반년연변주공기질우량날씨는전성앞자리를차지해푸른하늘과흰구름은이미연변의가장아름다운생태바탕색으로됐습니다2026년1월부터6월珲春종합보시구수출입무역액은116억천만원으로동기대비 108% 증가하고수출입무역액은전국173개세관특별감독관리부여가운데65위를기록해동기대비15위상승했으며무역액은동북삼성특별감독관리구역3위를차지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근일의기자가연변주생태환경국소식통보회의에서요약한데따르면근일내연변주에서대기오염예방퇴치사업을깊이추진한데서공기질우량일수비율이5년연속 98% 를초과달성하고 PM2.5 평균농도가4년연속1립방미터당20마이크로그램이하를유지했으며공기질세가지핵심지표가모두전성앞자리를차지해푸른하늘과흰구름은이미연변의가장아름다운생태바탕색으로됐습니다대기생태장벽을지속적으로튼튼히구축하고서연변주에서는정확하고과학적이며법에따른오염퇴치를견제하고대기치리5가지전역을펼쳤습니다원청종합치리를두드러지게하고산업개조에조력했습니다우리주에서는65증기톤급석탄보이라40억대의초저배출